0: 대항아 그거 갈 땐가로?
1: 기 대표님의 에코레 나이 에와이크라
0: 키아오라
2: 대나고
0: 기 대표님의 에코레 나이 에와이크라 에 가봐이 투아 토루 키아코에 티아와라히

0: 이때 밤에 기대 이때랑 앞으 아하 좋았다
1: 가루하게 아 가루하게 또 따뜻하네 All the best throwbacks 90s and more Ugsy Yawa Tour
2: 뽀뽀하게 하나 이때 왔다 그치 그 문화라 덤마 이따만 마치가 말아